야바 온산의 오빠 어머 싸디 하늘산인 지젤의 오빠 어머 싸디 안매아 치문야에디 야바 무디 못가나고야 나요 가하우나 베이디 아담아 엘은 무시에 데니 갈레바 칼라오바노 남자리 아딘 초초시 ke tlatsetso ya dintho tse ileng tsa etsahala enwa ke mosadi o ntshitswe go monna mme mosadi ya bohlale o ha a ntlo ya hae empa ya sethoto o e kgaka ka